치열했던 하루 위로하는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개통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는 family에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밤 못 추절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네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넋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탄생과 끝 어디든 함께 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보트 내게

0: Let's be honest, we all compare ourselves to others sometimes and feeling anxious when we're behind when we stumble. But today's guests, they actually ask, why does that matter? And so what? Through their uplifting music, they tell the stories of ordinary people and offer comfort along the way. Please welcome members Yuk Jung-an and Kang Jun-woo from Yuk Jung-an Band, Six Band. Hello,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Hi, everyone.
0: Hello, everyone.
2: Nice to meet you.
0: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육중한 밴드에서 강준우를 맡고 있는 강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0: Hello.
2: 안녕하세요. 육중한 밴드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육중한입니다.
0: Hello. He said he was the visual member. 육중한. Hello.
2: 아유,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오랜만이에요.
2: 네. 네네네. 어, 더 이뻐졌어요.
1: 그러니까요.
2: 귀여워졌네.
0: 정말요? 네. 진심이시죠?
2: 진심이죠.
0: Okay. It was like a long time no see. You became cuter. You became prettier. Firstly, I want to ask how have you guys been? 어떻게 지내셨나요?
1: 너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0: 오, 네,
1: 너무... 다시 또 여기 라디오를 나오는 날에 고대하면서 여긴 또 곡을 또 써야지 또 우리가
2: 그렇죠.
1: 또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있으니까
2: 그렇죠.
1: 얼른 열심히 곡을 쓰고 있었죠.
2: 그때 나오고 저희가 훅 갔다면 여기를 다시 못 올
1: 그럼요.
2: 못 오지 않았을까요? 다행히도 열심히 하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0: 다행히 다시 와주셨네요.
2: 네네.
0: They say that they had a really good time during the last few months and they were like, you know, we have to write a song if we want to be on radio again. So thankfully they were able to just keep on promoting and make more songs. So here they are back again. Everybody is saying welcome back. Welcome back. 다들 청취자분들도 다시 와주셔서 정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해주시는데요.
2: Wow, 감사합니다. Wow.
0: Well, you are here for a reason because just yesterday you released your new song. It's called So What? Oh my gosh, it's just been one day. 따끈따끈한 신곡 어제 나오셨죠?
2: Oh my gosh.
0: Oh my gosh.
2: Oh my gosh.
0: 어떻게 보면 저희 하트호텍이 거의 나오고 첫 활동이신
1: 그럼요,
0: 건가요?
1: 그럼요. 맞습니다.
0: 아닌가요?
2: 두 번째.
0: 죄송합니다. 제가 예. 여쭤본 저의 죄입니다.
2: 아닙니다. 네, 두 번째.
0: 아무튼
2: 네. 넘버
0: 투. 넘버 투. 오케이. 네. 어쩔 건데 So What이라는 곡인데 네. 어제 발매가 됐는데 네. 워낙 너무 오래 되시고 베테랑이셔서 뭔가 발매하는 날이 좀 특별하게 다가올까 궁금하기도 한데 좀 어떠셨나요 어제?
1: 항상 설레죠.
0: 오, 네.
1: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0: 네.
1: 너무 히트를 쳐서 5분 만에 너무 히트를 쳐서 네. 대박이 나지 않을까
0: 오.
1: 항상 그런 꿈을 꾸면서
2: 그런 꿈을 꾼다고
1: 네, 꿈을
2: 아.
1: 꾸면서
2: 꿈을 꾸면서 꿈을 꾼다고.
1: 항상 희망을 네. 가지면서 그렇게 항상 발표를 합니다 저희도
2: 궁금하죠
0: 네. 네.
2: 첫 이제 저희 생각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1: 네.
2: 어떻게 받아들일까
1: 네,
2: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일까 우리가 썼을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다르게 받아들일까 궁금합니다
0: 그래서 반응 좀 확인해 보셨나요?
2: 라이브 하고
0: 네.
1: 여기서 확인해봐야죠.
2: 확인해봐야죠.
0: 아, 오늘 확인해
1: 네, 확인해봐야죠.
2: 이게 글로벌로 갈지 안 갈지 네. 한번 봐야죠. 네,
1: 확인해봐야죠.
0: Okay, so they said that yeah, of course we've been releasing a lot of songs, but still every time they do feel excited and giddy because they're really curious. Is this gonna blow up? Is this gonna go viral? They have the dream that it's always gonna go really well and popular, and then they really want to see if people enjoy what they've created and what came out of their brain. So I asked, okay, so did you guys check out the reviews? Did you guys check out what people were saying, and they said actually we want to check out what the listeners say today because it is a global radio station, and like we mentioned earlier, we do have a live performance today, so it'll be perfect if you guys let us know
2: Thank
0: your
2: you.
0: thoughts. So let's talk about the song itself. Can you explain what is this song about? 그럼 곡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쩔 건데 강렬한 제목이에요. 어떤 곡인가요?
1: 아니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 요즘 세상이 빠르게만 흘러가고 너무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요즘 뭐 숨고르기 청년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좀 쉬어가는 청년 뭐 쉬어가야 된다. 혼자 살면 안 된다. 돈도 많아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뭐 못생기면 안 된다. 살 빼라. 뭐 온갖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2: 피곤하네.
1: 그런 거 좀 남의 눈에 신경 쓰지 말고
0: 네.
1: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자. 내가 뭐 좀 모자라면 어쩔 건데. 이런 마음으로 그때 썼던 가사죠.
0: 네. Okay, they say that literally it was like, so what? They were lying down one day and he thought, you know, this world, it's so fast. It's moving so fast and there's so many things you have to do. There's so much pressure on yourselves. Everybody's telling you to be your best. Everybody's telling you have to study well. You have to be pretty. You can't be ugly. You gotta be thin. There's just so many things that this society wants you to do. And he said, but you know what? so what if you're not all of these things? And that's why they came out with the song and the lyrics. I feel like it is perfect for the society nowadays because a lot of us are just kind of comparing ourselves on the internet. We have social media. Of course, the society itself, the vibe and atmosphere is always like that as well. But do you guys, is there something you guys want to say amid this social atmosphere nowadays? 또 요즘은 워낙 SNS도 많이 맞아요. 발달이 되어 맞아요. 있잖아요.
2: 그러니까 SNS 때문에 남들이 다 잘 살고 부럽기만 한 이 세상에서 자기 얘기를 좀 갔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마음에 네. 그런 곡이죠.
0: 두 분은 SNS 좀 많이 활용하시나요?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요즘에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1: 네, 요즘 뭐 좋아요 좀 작게 나오면 기분이 안 좋고.
0: 열심히 네. 어떤 거 많이 올리시나요?
1: 아 이제 뭐 그냥 이제 저희 곡 나오면 신곡 홍보나 네. 아니면 또 뭐 일상 이런 네. 것들 많이 올리죠.
2: 저는 제 얼굴 많이 올립니다.
0: 셀카. 네. 네. 셀카. 네. Okay, so they were like, yeah, social media is a big thing nowadays, and they were like, you know, everybody's comparing themselves, and it's pretty toxic, and they want to say, you know what, stop thinking about others, just go your way and go through your pathway, and that's how they came out with the song. And I asked, are you guys social media users? Do you like using social media? And they were like, yes. We do use it a lot, especially when we have to promote a lot of things. They upload their selfies often and they upload things related to their work. I also want to ask you about your personalities or your tendencies. Are you like the lyrics of the song where you go, so what? I don't care. Or do you kind of overthink and think a lot? 또 직접 이제 가사를 쓰셨는데 가사처럼 뭐 어쩔 건데 이런 마인드로 보통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좀 고민을 하는 성격이신가요?
2: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쩔 건데 이렇게 삽니다.
0: 오 쿨하게.
2: 이 가사가 전부 다 제 얘기예요. 못생기면 어쩔 건데.
1: 그렇죠.
2: 실패하면 넘어지면 뭐 뒤처지면 어쩔 건데.
1: 맞아요.
2: 꼴등하면 제가 사실 꼴등을 놓친 적이 없거든요.
0: 와우.
2: 그래도 자신감 하나로.
0: 와우.
2: 예. 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0: 그럼 실제로 so what?
2: 네, so what.
0: So what? 어쩔 so 건데. What?
2: 네네네네.
0: 네, 어쩔 건데 하는 마인드이시고요. 어쩌신가요?
2: 그렇죠.
1: 저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쩔 건데. 이게 뭐 그 아무리 남들한테 뭐 신경 쓰더라 하더라도 뭐 이렇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남들 눈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래야지 후회가 안 남으니까.
2: 그리고 저희가 또 생긴 게 남들 따라갈 만큼 꾸미거나 그러면 따라갈 만한다 한데 꾸며봐야 뭐 잘 못 따라갈 것 같아서.
0: 저 갑자기 플래시백처럼 지난 인터뷰가 생각났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멘트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고장이 났어요.

0: Oh, 감사합니다.
1: Oh my gosh, suddenly so vibrant in the studio.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신나는 곡인 것 같아요.
2: 아 감사합니다.
1: 오늘 또 이렇게 너무 밝은 색깔 입고 와주셨는데 너무 어울리는.
2: 귀엽죠.
1: 너무 귀엽습니다. Very very cute. Okay. 또 원하셨던 반응들 저희 한번 살펴볼 텐데요. Okay, let's see what you guys think. 글로벌로 과연 갈 수 있을지.
2: Yeah.
1: If this can go global, let's see what you guys are saying. Firstly, Ricky says perfect for summer. 여름에 완벽한 여름에 어울리는 곡. I feel more free and relaxed already. 아, 듣기만 해도 뭔가 자유로워지는 uh-huh. 기분이다.
2: 아, 감사합니다.
1: Oh, okay. Let's see what other things you guys are saying. Bahar says, I feel like I'm gonna sing it in my head all day. 아, 하루 종일 오늘 흥얼거릴 것 같은 mm-hmm. 멜로디다.
2: Wow.
1: Wow. SRD says, party doesn't end. 파티는 끝나지 않는다. Oh, love the rock jam. Oh, 60 says, let's go swimming in the ocean. 바다에 당장 가서 수영하고 싶다. Ooh, Tigger Shear says, fun, upbeat, perky. Calidad says vibrant.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댓글 외국 분들도 벌써 아, 달아주고 오, 계시고요.
0: 감사합니다.
1: Geek Jiggy says busk this immediately. 당장 버스킹 공연 해달라.
0: 아,
1: 어, 모찌하나님이 운전하다가 댓글 달려고 잠깐 멈추셨대요. 너무 오. 곡이 좋아서.
0: 아 감사합니다.
1: 가사로 위로를 받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우, 땡큐. 글로벌 너무나도 강연하겠는데요?
2: 아, 이런 반응이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 네.
2: 저희가 이제 8월 네. 20일 날 콘서트를 하거든요.
0: 그럼요. 단독 공연을 합니다.
2: 네네네. 네. 외국분도 오셔도 받으니까.
0: 네. 네. 다 괜찮습니다.
2: 네네네.
1: 오, 오케이. 8월 20일이요.
0: 21일.
1: 21일. 오케이. 네. August 21st, they're actually doing their concert. And he says, if you guys come, foreigners are always welcomed as well. 어디서 하는 공연인가요?
0: 어, 홍대 벨르라는 공연장이 있거든요. 오케이. 거기서 하고 있어요.
1: 오케이. 홍대 네. 벨. 벨르 is the name of the venue. So if you guys are located in Korea at that time, then make sure you guys go and check it out. 이 곡도 당연히 그때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거죠?
2: 아, 네. 그럼요.
1: 어, 저희 또 다른 공연 스포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 공연에 가면 이런 것들 볼 수 있다.
0: 다 볼 수 있죠.
1: 뭐 저희 다가 저희 뭐가 네네. 있죠?
2: 저희 얼굴 볼 수 있죠.
1: 네. 아, 네. 충분하죠.
2: 네. 저희가 왜 자꾸 비웃는 거 같지? 잠깐만.
1: 아니요.
2: 코드숨으로 자꾸 비웃는 거 같지?
1: No, no, no, no, no.
2: 저희 가까이 얼굴 보니까 어때요?
1: 너무나도 네. 훌륭하십니다.
2: 여러분들 아, 이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0: 저희 공연에 오시면 네. 보통 이제 아이돌 공연이나 이런 네. 여러 공연 가면 이제 네.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듣고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1: 네.
0: 저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만질 수도 있습니다.
2: 네, 네.
0: 아, 육주환 씨 만지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제 3세대 공연이거든요. 네, 이제 네, 예전 네. 같은 공연은 아닙니다. 이제는 오. 보고 듣고 만지고.
1: 네, 4D 네. 완전한
0: 아, 4D
1: 공연이네요.
0: 그럼요.
1: Wow, innovative performance. They were like, you know, if you come, you can see literally everything. Not only can you listen to all of our live performances, you can see our faces. And he was like, what do you think after looking at us? And I was like, oh, you guys look great. And he was like, you can even not only see and listen to us and hear us, but you can also touch us as well. And I was like, wow, innovative 4D experience. So I hope you guys yeah. show a lot of love and support for their concert. I also have a question regarding your songs that you released recently. Recently, in general, I feel like a lot of the songs, not only the one we talked about right now, So What, but the song that you brought in last year as well, Fighter, it's all a very comforting, supportive song to people. So I'm wondering why you guys have been releasing a lot of supportive songs recently.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파이터도 그렇고요.
2: 네, 네.
1: 네, 방금 들었던 So What, 어쩔 건데도 그렇고 굉장히 누군가에게 위로

0: 홍보가 되는 그리고 응원을 하는 곡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맞아요.
0: 네, 근데 육중한 팬들이 계속 이런 응원의 노래를 만드는 이유는 뭔가요?
1: 저희가 사랑 노래를 부르면 감정이입이 안 될 것 같아서.
0: 네.
1: 진짠데요?
0: 아니 그게 아니 왜죠? 너무 감정이입 될 것 같은데요?
1: 그대가 그리워 보고 싶어 그러면 안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왠지. 그래서 어릴 때 사실 네. 사랑 노래를 썼어요. 많이 썼죠.
0: 네.
1: 사랑 노래 위주로 이별 노래 위주로. 근데 이제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준우 씨랑 저랑 통한 게 뭐냐면 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2: 그렇죠.
1: 이야기를 하고 만들고 해서 많은 위로를 전해드리자. 그게 아티스트지 않을까.
0: 네.
1: 뭐 50대가 돼서 쓰는 글과 60대가 돼서 쓰는 글도 궁금하기도 해요.
0: 네.
1: 네,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지.
0: 네. 그럼 가끔 가사를 쓰실 때
2: 네?
0: 이거는 약간 나의 내가 좀 들었으면 하는 말들이다를 가사로 쓰실 때도 있나요? 남들을 위해?
2: 거의 그렇죠. 거의 본인 저희들을 위해서 쓰는 곡이자 남들을 위해서 쓰는 곡이죠.
1: 네.
2: 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
1: 저희가 네. 느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느끼는 거지 않을까. 저희가
2: 그렇죠.
1: 또 특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0: 네. 모두를 위한 가사를.
1: 네. 맞아요.
0: Together.
1: We are one.
0: Yeah. Yeah, so they say that firstly, they feel like if they write more emotional, lovely songs, then it wouldn't be as touching as the songs that they were writing nowadays. And they believe that at every age and every generation, the lyrics that they write, it's all very different. So they want to focus on what can feel the truest right now as they are writing the lyrics. Of course, they're really excited to see what kind of lyrics they're going to be writing in their 50s and 60s. But right now, this is what they are writing and this is what they can be the most true at heart. And I asked them, sometimes do you write lyrics wishing that you would listen to these words of comfort and as well? And they said, yeah, most of the lyrics, it's not only for us, it's not only for me, but it's for you, it's for them, it's for everyone because we are living similar lives. And they say that they don't have a very unique life. You know, it's we're all human and we're in the same reality. So it's something that's for all of us, not just one person or for yourself. I want to ask about another song as well because in May you released another song and this is another song that is so relatable. Can you introduce this song please? 5월에도 발표한 곡이 있는데 이 곡도 너무너무나도 많은 분들의 공감을 샀던 곡이거든요. 어떤 네. 곡인지 한번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2: 네.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제목에 그런 곡입니다.
0: 제목부터 네네네.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의 곡인가요?
2: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 그리고 또 제가 아이가 생겼어요.
0: 네,
2: 축하드립니다. 아이가 또 생겨 아빠가 되면서
1: 베이비,
2: 뭔가 이렇게 좀 그 뭔가 책임져야 될 것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월급이 돈을 벌어야지 아이를 먹고 살릴 수 있을 텐데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부모님 저희 부모님들이 좀 아프기도 하세요. 그러면
0: 네.
2: 병원비도 들지 그리고 또 뭐 아파트 대출금도 남아 있지 이런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0: 네.
2: 그거를 모두 모아서 열심히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
1: 사실 혼자 살 때는 네. 잘 모르는 감정이었고
2: 네.
1: 누군가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대한 생기는 마음일 거예요.
0: Okay, so they say that this song is called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I'm working hard to make money today as well. And literally from the title, you can tell that it gained a lot of relatable comments from listeners. And I asked, okay, what is it about? And Junwoo said that recently he became a father. Congratulations to you. And he said that things are just hitting differently now. There's a lot of pressure. There's a lot of weight on the shoulders. And realistically, you have to make money to help your family. You have to support your loved ones. And Chungwan also mentioned you don't realize this when you're living alone, but once you have these loved ones with you, you suddenly see the world differently. There's things you have to care about. Chunwoo also mentioned there's, you know, medical fees for his parents, there's loan interest as well. So realistically, you have to make money, but it's, you know, at the end for life and it's for your loved ones. So once again, very relatable. Then, okay, how about this? You guys work really hard to make a lot of money, and where do you use this money that you worked hard for? 그럼 제목처럼 악착같이 돈을 번다에서 네. 두 분이 악착같이 번 돈은 보통 가족 이외 어디다 소비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2: 가족 이외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0: 나를 네. 위한 소비.
2: 아
0: 많이 없으신가요?
2: 먹는데 많이 쓰죠.
0: 오, 먹는. 네,
2: 먹는데 나를 위해 쓰는 거 먹는 거.
0: 식비.
2: 네, 식비 뭐 네. 외에는 예전에는 진짜 뭐 취미도 많이 하고 이랬었거든요. 이제는 네.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 예. 네. 이제 가족이 생기고 할 때 마음가짐이 어떤 게 변했냐면 네. 내가 행복한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2: 그렇죠.
1: 그래서 어느 순간 사고 싶은 것도 안 생기고 해주고 싶은 것만 생기더라고요. 아.
0: 네. 그럼 마지막으로 샀던 거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시나요?
1: 어제 샀죠. 예. 네.
0: 사고 살아야죠.
1: 어제 티셔츠 샀어요.
0: 티셔츠. 네네네. 네,
2: 네. 마지막으로.
0: 아 그거는 생필품은 사야죠. 티셔츠는 생필품이죠. 네, 네.
1: 티셔츠랑 바지랑 네. 샀어요.
0: 어 네. 바지까지. 네네네. 네. Okay. So I asked them, okay, where do you spend this money? That's not on your family, for yourself. And they said, you know, it's really hard. Maybe for eating, maybe on food expenses, because they say the thing that changed. Chungan says that. More than me feeling happy, I feel happier when my loved ones are happy. So, you know, you stop wanting to buy certain things. They used to have hobbies when they were younger, but nowadays it's different. It doesn't work that way. So they're just all caring about their family. And then I asked him, but when was the last time you spent money? And he was like, you know, realistically, honestly, I did get some clothes yesterday, but I don't feel like that's like a shopping spree or whatever, because clothes are needed. We are going to listen to another live. Oh my gosh, thank you so much. Is this the song that we're listening to? 저희 또 라이브 준비해 주셨는데요.
1: 맞아요.
0: 이 곡 네. 맞을까요? 다음으로 들을 곡은
2: 맞습니다.
1: 맞아요.
0: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오늘 본다. 저희가 공감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Alrighty guys, are you ready to relate to the lyrics? We're gonna get another honorable, another thankful live by the band joining us. So we'll be back after. I'm working hard to make money today as well.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Bye, 육중한 밴드.

0: 감사합니다.
1: Oh
0: 감사합니다.
1: my gosh. 저 슬퍼요. 슬픈 거죠?
2: 그렇죠.
1: 아닌가요? 아름다운 아닙니다. 건가요?
2: 열심히 돈을 벌고 거죠. 있으면 슬프죠.
1: 아름다운 거.
0: 아름다운 거죠.
2: 슬플 수도 있죠. 네.
1: 네. Let's see what our 네. listeners are saying. 청취자분들 반응도 볼게요. 네. 어, 혜원 says 마음에 쑥쑥 들어오는 가사 너무 좋아요.
0: 감사합니다.
1: I love the easy catchy lyrics. 먹먹한 가사와 편곡이네요. 낮부터 술이 땡깁니다. Oh my gosh, the lyrics are so emotional. I need alcohol right now. Ricky says I don't have kids, but I do feel old. Ricky 님이 나는 자녀도 없는데 이걸 들으니까 갑자기 뭔가 어른이 된 느낌이다. 아하. Oh my gosh. Bravo, standing ovation. 눈물을 닦으면서 일어서서 지금 박수를 치고 있다.
0: 감사합니다.
1: Oh, the lyrics couldn't be more relatable. 이 이상 어떻게 공감이 가는 가사를 쓸 수가 있죠. 이런 반응도 있고요. 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이 노래뿐만 아니라 아까도 네. 그 생각을 했는데요. 네. 참 퇴근하고 노래방 네. 가서 부르기 좋은 곡들인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그래 노래방 퇴근하고 노래방 가서 갔는데. 혼자 눈물 닦으면서 노래 부르기 참 좋죠.
1: 그쵸. 이 노래뿐만 아니라 어쩔 건데 회사에서 뭐 상사가 뭐라고 하면
0: 맞아. 네.
1: 노래방 가야죠. 맞아. 어쩌겠어요. 맞습니다. 대놓고 말할 순 없고 그런 곡들이 많은 것 같네요.
2: 아쉽게도 근데 노래방에 아직 안 나와가지고
1: 아, 그래도 곧
0: 너 야근해야지.
2: 네.
0: 안 할 건데
1: 어쩔 건데 잘리면 어쩔 건데 Okay, I was like, you know, these 네. are perfect songs for singing room. You have to go to the singing room and sing all these songs after work, you know, cry it all out and cry your emotions all out. Thank you once again so much for the live performances. 정말 다시 한번 오늘 두 곡이나 라이브로 선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1: I want to ask you more questions. You did mention you became a father earlier, but I want to ask again, what did you feel like when you first faced your child? 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올해 준우님 아버지가 맞아요, 되셨는데요. 맞아요. 네. 아이를 처음 마주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2: 솔직히 말하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뭔가 네. 뭔가 감흥이라든지 맞아요. 놀라움이라든지 뭐 맞아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게 진짜 나의
0: 맞아요,
2: 아이인가?
0: 맞아. 처음
2: 이게
0: 그래요. 처음
2: 무슨 일이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1: 네.
2: 처음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가 조금씩 아이가 소리도 내고 뭔가 옹알이도 내고 네.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런 감정인가?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야지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0: 아이가 주는 네. 그 축복, 행복, 놀라움이 있거든요.
1: 네.
0: 그게 처음에 눈 마주쳤을 때
2: 네.
0: 근데 눈을 지금은 못 마주치는데 또렷하게 아빠를 딱 바라보면서 아빠라고 했을 때 정말 울컥해요.
2: 그럴 것 같아요.
0: 그때가 한 1년 정도 돌 정도 됐을 때
1: 네.
0: 1년 첫 번째 생일 정도 됐을 때 아빠를 바라보고 아장가장 걸어오면서 안기고 그러면서 정말 현실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요.
1: 아, 착각치 돈을 벌러 나가야겠구나.
0: 나가야지.
1: Oh, wow. Okay. So, Junu says that when he first faced his child, actually, it was kind of surprising because he didn't feel anything. Nothing felt real. He was just like, what do you mean? This is my kid? This is my child? But as they start making gibberish noise and as they start moving around more and more, you can feel it to your skin. And that's when you get a little emotional and start tearing up. And Chuang was saying the same thing. You know, the moment when they say 아빠,

0: We have all been hypnotized once again today. We have to eat bananas. This is what we always do when they're in the studio. Geek Diggy actually asked, does it hurt to sing this song? 청취자분이 이 노래 부를 때 목이 아픈가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워낙 이제 샤우팅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1: 맞아요. 아프죠. 조금 아프죠.
0: 오, 혹시 오. 관리법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1: 그게 문제예요. 관리를 안 해서.
2: 그렇죠.
1: 아니 이제 음역대가 워낙 높아서 네. 이게 이제 사실 가볍게 불러도 되거든요. 네. 가볍게 불러서 그 음역대 음을 딱 찍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맛이 안 나서 조금 더 힘을 주긴 해요.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조금 이제 목이 칼칼하긴 하죠.
0: 네. 어, 정말 무대를 위해서 네. 몸 건강한 하나를. 네. 네. Okay, he says that yeah, obviously it does kind of hurt. And I asked, okay, is there a way to prevent or take care of your throat? And he says that is the problem. We don't really have something that happens. It's kind of on the higher range, so you could kind of do it with an airier voice. But if you
1: 칼칼.
0: Do it, it that it's very 칼칼. It hurts a lot. So he says if you do it airier, it's not really that vibe or that atmosphere they're aiming for. So they just do it, and you know they just go with the flow. For the performance, they're just doing everything that they can. Okay, we talked all about music, we talked about family, but this time I want to ask a question for you as a human yourself, as an individual. Nowadays, what makes you happy? 저희가 오늘 음악 이야기도 했고요, 네. 가족 이야기도 했는데 이 질문은 음악 가족을 다 떠나서 인간으로서, 나 홀로로서 요즘 언제 가장 행복하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2: 저 생각 좀 해볼게요. 입중하신 분이 대답해 주세요.
0: 음악과 가족 빼고 네. 궁금합니다. 음악 가족 빼고. 네, 음악 네. 가족 빼고.
1: 저는 사실 요즘 참 행복해요.
0: 오. 네. 네.
1: 왜 그 사실 여기 그 계신 분이 외국 분들이라 네. 공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8년 만에 콘서트를 합니다.
2: 아, 그렇죠.
1: 네. 그래서 사실 8년 동안이나 너무 하고 싶었던 공연인데 이제 하게 됐어요.
0: 네.
1: 그게 마음을 먹기까지가 8년 동안 준우 씨랑 저랑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제일 행복한.
0: 네. 오, 네. 정말 한다는 것 자체가.
1: 한다는 것 자체가.
0: 이미 하신 것도 아닌데.
1: 안 했는데 설레입니다.
0: 8월 21일까지는 그럼 행복하시겠네요, 계속.
1: 그 이후에도 행복할 건데? 그
0: 이후에는 바로 또 공연을 잡으셔야죠. 그러니까 계속 행복하시려면.
1: 계속 행복할 건데.
0: 준우님.
2: 아 저는 그 이제 육아를 이제 아이 때문에 거의 잠을 많이 못 자는 편이에요.
0: 네.
2: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냥 잠깐 짬 내서 조금 눈 붙이는 거 그게 제일 꿀맛인 것
0: 너무
2: 같아요.
0: 너무 달죠.
1: 네, 저만 전에 저 느낌 알지.
2: 아까도 우리가 조금 일찍 도착했거든요. 네. 그래서 밑에 지하 주차장에 차를 한 20분 정도 일찍 도착해 차를 주차해놓고 네. 잠깐 잤어요.
0: 네.
2: 자다가 가위도 눌렸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또 꿀잠 자서 가위도 눌리고.
1: 저 느낌 알지.
2: 그게 제일 요즘 행복한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건강이 정말 건강하게 네. 사는 게 정말 큰 행복이군요.
2: 네네.
0: Okay, so I asked him without talking about music, without talking about family, what makes you the happiest? And Chungan mentioned that he's just so happy nowadays in general because it took them 8 years to finally decide to do a concert together. And there's been a lot of ups and downs during those 8 years for them to actually conclude with, okay, let's do a concert with us. And he says that because of the fact that they are actually doing a concert in August, specifically August 21st, he's just so happy. And I was like, okay, so until August 21st, you're going to be happy. And even after, hopefully you can have another concert coming soon. So you'll be just able to continue on the happiness. And then Junu mentioned that because he has a lot of work and he has daddy duties as well, it's hard for him to get a good night's sleep. So whenever he gets these very small pockets of naps that he's taking, it's just so sweet. Even today, they came a little bit early, so they were in the parking lot and they had a short, you know, break and they rested for about 20 minutes. He said that he was so immersed in his sleep that he even got sleep paralysis. So he says that nowadays, yeah, that's something that gives him happiness. Well, it is almost time to say goodbye, so I am going to ask you your last question.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어서요.
2: 네. 아쉬워.
0: 왜 그렇게 쳐다보시죠 저를?
1: 아쉬워서 그러지.
0: 아쉬우면 다음에도 또 와.
1: 그럼요, 와야죠. 알겠습니다.
0: 정말요?
2: 빨리 또 곡을 써서.
0: 저희
2: 오겠습니다.
0: 생방송이라서 네. 이미 박제가 되었거든요.
2: 아 그럼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0: 저희가 매니저님 연락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1: 그럼요. 아유,
2: 저희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1: 준우 육아 때문에 힘들면 저 혼자라도.
0: 네. 오케이, 오케이. I was like, you know,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and he was like, oh, I want to come back again. So hopefully they will come back into the studio.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2: 네, 저희가 8월 21일 날 단독 공연이 실패를 한다면 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실패를 한다면
1: 또
2: 바로 9월 21일에 또 하겠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될 때까지.
2: 예, 될 때까지.
0: Okay, he was jokingly saying we have that concert happening. Hopefully you'll succeed. If not, we'll just do more concerts in the future. Well,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guys.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Thank you so much.
0: Thank you so much. The last song for today is Worker Blues, 직장인 블루스 by 육중한 band, and I'll be back tomorrow for a Saturday show with All My Heart. This has been Heart Attack made by producer Jung Hae-won, engineers Kim Tae-hee and An Jae-sun, video director Shim Yu-kyung, writers Kim Hae-rim and Yu Ka-ryung, and I have been your DJ Pretty Little Iris, and Yuk Chung-han Benze has been joining us. Bye guys!
1: See you again!